0: 직전에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.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데뷔 4태권 해설위원 최영수 국가대표 장수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여자 복식경기 컨텐츠를 텐데 이틀계 하나 선수가 정말 아쉽게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.
1: 반창, 오! 这一分印尼选手马尔瓦在往前还是看得很紧。